0: 소리 지르라. 집에 있는 소리는 나는 루루.
1: Prodo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